0: 이남 호동의 ふるさとです.
1: 아비르 하트르고리 파나라 하야코
0: 디베히 라제게 아둠 와구둠
2: 줄레이 삽비프
0: 디베히 라제게 미니만두스.